0: 环球电影大观。
1: Am I listening? One minute, my hoodie no. Oh, but not to hoodie no.
2: በመጨባል ጤነኛ የሆነ ኩታራ ሁሉ ወደ አዋቂነት ለመሸጋገር የሚያደርገውን ሁሉ ታደርጋለህ። በግን ታደርጋለህ።
3: ምናልባት ብትለቃት የተሻለ ሳይሆን አይቀርም። ይህን ቦታ ጠልቻለሁ። መቼም ቢሆን መለየት የለብን እንጂ ቃል ገባልሻል።
0: ያን ጋር 星期四中午12点10分 凤凰卫视电视台 跨越国界，对话全球，凤凰卫视搭建专业平台，汇聚各国精英，深度交流，共探发展趋势，携手开拓，共创未来机遇。凤凰行天下，全球布局，全球报道，全球传播，企业出海首选国际传播平台，中国企业走向世界，国际企业走进中国的可靠伙伴。 UNESCO Global 凤凰行天下。 您正在收看的是凤凰卫视。